난 늘 생각하니 아프리에 생기봐. 바람이 하우디 번드라 매수 터미네 은란일에 풍골 난이해니 바운물 삼보도야 니 생각하니 아프리에 생기봐. 미는 조디 미 존데 민디바 존나르 미 존데 안 존나르 존데 카라 자산 존데.